하루야 어이신다 그서야 신타야 그서야 라오라레 아까 구해 깊이 라오라레 아까 신나 테라스 누야 더구 신나 테라스 호이 신나 라오라레 아까 신나